0: 반 아싹 보가야 보가야 보가다 전 당하다는 게 수에 타든 카르범 약해 생겨 수 카르든 치고도 그 카르 출발하는 게 비바할 교회라 여야들다 아시 헤매시기다 뭐 수 보면서 마이지 카르 수에 보사
1: 火焰山下，每代人都有每代人的选择与使命。穆提拉希望孩子们能传承、守护、看而景，可孩子们不愿只做一条地下流淌的暗河。

0: 算是任务完成。
1: 今天还发个月亮妹妹。
2: 非遗日是每年重要的非物质文化遗产纪念日。今年岳家班社排练近两个月的传统折子戏参演，岳家班社全体上阵，有老有新有传承。新加入岳家班社的演员从乌鲁木齐昌吉各地共同汇聚在呼图壁县。如今岳小丁已进入专业院团，每逢新疆曲子演出，父亲岳维军必然会带着他登台，让他真切体味本土独有的乡韵香味。
3: 对，这要注意一下，一大大呆吃大吃呆大呆大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呆